아까님 다코긴 해줘. 정말 힘들어 나 기타다. 유달래 나한테 댓 제가 기타 뭐 트림 키로 가다가 막 시끄러워 그래 왜 무슨 무슨 왜 그래? 아니 아침에 어디 아니야 비길 22년에 다 파는 것이 맞지 비길 22년 아니 טוב, אם תרצו אחרי זה, תחליפו אינסטגרם, בסדר, אח שלי?